0: 그게 예매인사.
1: 살라마 바탄 급하다 연하탄음 샤라한 이니 주마하냐 벗어난 우차판 번호로 우시가 조하나 라디한 모쿠 텍스 코세코 라칸